0: drink responsibly.
1: 하나 선물 딜롱아 두고
2: DTX 500.
1: 알아서 healthy 가 타이.
2: DTX 500.
1: DTX 500.
2: 안내 마타스가 안티옥시던.
1: 야 아무나만
2: 안내가 딜롱 상 이모 아타이.
1: 마스터 딜롱아 타이.
2: 아피카누 나이.
1: DTX 500.
2: 마살리가
1: 에픽 디보.
2: DTX 500.
1: 마이 고발아 안 이모 두고
2: DTX 500.
1: 마사미 가발아 기나 알레르기.
2: DTX 500.
1: 안 DTX 500.
2: 안내가 딜롱 상 이모 마이 고가 두고.
1: 야 사마사미
2: 아무나만
1: 안 기나 할리다.
2: Sang mga nagkalay dahing allergy.
1: DTX 500.
2: Masalika.
1: DTX 500.
2: DTX Coffee Mix.
3: Ako si Rick Vistang, isa ka negosyante. Ako din magpapili na alerto. DTX Coffee Mix ang ginainom ko. Gani sa mga